바가지, 참수리, 꾀꼬리, 불로병아리, 개똥지, 마귀, 기러기, 큰부리, 제비, 갈매기, 사월새, 홍방울새, 검은, 삼합당새, 솔새사, 전파들솔새, 검은머리, 부흥대새, 탈색조, 내두루미, 바위종다리, 성게개리, 식부엉이, 호사도요, 붉은머리, 오목눈이, 불개참매, 검독